오마가 보. 아 바가닌도가요 마간당 오마가 보. 마요 박밤이나 우사 98.5 라디오 카이비간 마오니 아도니 아도 나만 가용 난단 우나 타마 기스곳 바동 소나한 리셋 포르 바동 리코란 magampo sa kitang tanan kamong mga nagtan-aw sa Facebook Live og mga naminaw sa tagsa-tagsa ka radio sets kang Randy Santisas og kang John Rambo sa Mindanao Kumbate. Kaninyong tanan, duko kitang tanan, uban kamo kanako, duyog kamo kanako, alang sa atong bulawan o pag-abot.